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0: 네, 오늘 하나카페 초대 손님은 5년쯤 전에 저희 하나카페에 출연하신 이후 그 뒤로 저희들과 교류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1: 네, 오늘도 일본에 오셔서 저희 도쿄 시부야 NHK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주 즐거운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그럼 바로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어와 일본어 번역가이자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주영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주영입니다. 한국에서 왔고요. 자포니즘을 연구하고 번역을 하는데 또 동시에 NHK 하나카페 팬이기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1: 네, 이주영님께서는 5년 전인 2021년 9월에 저희 하나카페에 처음 출연을 해주셨고요. 오늘이 여섯 번째.
0: 네. 네, 정말 단골손님.
1: 네, 단골손님.
0: 아주 환영합니다. 감사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항상 들으시고 아주 내용 알찬 그런 이메일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계셔서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 아닙니다. 사실 저한테 그 자포니즘하고 신자포니즘 연구에서 그 NHK 코리안 방송하고 하나카페가 굉장히 좋은 영감을 주거든요. 제가 웬만해서 한국에서도 찾지만 그 찾을 수 없는 좀 최신 정보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짧은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카페라든지 여기 듣고 영감을 얻어서 제가 뭐 네. 칼럼에 뭐 인용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수업을 할 때 많이 소개하거든요. 꼭 들으라고.
1: 네. 그러시군요.
0: 저희 방송의 네. 취지가 우리 일본의 문화, 생활 이런 것을 좀 이해를 널리 하자라는 건데 정말 제대로 잘 그 취지가 살려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0: 이주영님께서는 지금까지도 한국의 서적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 신간이 출간될 때마다 저희 하나카페 스튜디오 찾아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제6권이 올해 5월에 출판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주영님께서 집필진의 한 분으로 참여하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예, 6번째. 벌써 2021년도에 하나카페 첫 인연을 맺었을 때 두려워서 잠이 안 왔거든요. 이게 네. 처음이라 NHK 아무리 한국어로 한다고 해도 좀 두렵잖아요. 방송으로 나가는 게.
0: 저희도 두려워요.
2: 그래서 이제 6번째인데 네. 근데 지금도 떨리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어제 그 방송 그 전에 잠을 자면서 그래 이번에는 괜찮아. 떨리지 않아.
1: 네.
2: 괜찮아. 이렇게 잤는데 새벽 5시에 깼어요.
1: 역시 좀 긴장감이 남으신
2: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따로 노는 거죠.
0: 무의식 중에.
1: 아니, 저희 카페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0: 커피 한잔 하시면서 네. 하는 느낌으로.
2: 근데 두 분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베테랑이시고 사람을 너무 편하게 해주시잖아요.
1: 진짜요?
2: 이런 카페, 제일 좋아하는 카페가 제가 하나카페인데.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나고 맛있는 커피를 좀 타드려야 되겠네요.
1: 네. 네. 여기 이제 강상규 교수님 머릿말과 그리고 이주영님의 활동이 여기 이제 담겨 있는데요. 책임 편집자이신 강상규 교수님께서는 이 정치나 외교의 갈등에서 벗어나 일상과 문화의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상대를 보자라고 이렇게 제청하고 계십니다. 이주영님께서 평소 하고 계신 번역과 연구 활동 그리고 이번 집필은 바로 이러한 다층적인 이해를 실천하고 있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요. 네, 이주영님의 활동이 다수 이렇게 껄끄러지기 쉬운 한일 관계, 이란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공헌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2: 네. 그 강상규 교수님께서도 뭐 이경수 교수님께서도 항상 강조를 하시지만 이 한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0: 네.
2: 근데 이 복잡한 한일 관계 속에서 정부 외교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인도 굉장히 다수가 있거든요. 또 일본과 한국은 좋은 이웃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보통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보통 사람이에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강상희 교수님이나 이경수 교수님은 이제 학자분이시니까 학계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좀 큰 틀에서의 좀 더 중요한 어떤 한일 관계를 얘기하신다면 저는 이제 학자는 아니잖아요. 학계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시사 일본 연구소에서 이제 개건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칼럼도 기재하고 또 브릭스 매거진이라고 하는 웹진에서 이제 자포니즘 에세이를 기고하고 있는데 두 곳에서 성격은 다르지만 자포니즘을 활용을 해서 이제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민간이잖아요. 웹진도 그렇고 그 시사일본 연구소는 민간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 외교 같은 큰 틀은 그 전문가분한테 맡기고 민간에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그런 한일 교류에 기여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하고도 결이 맞거든요. 이게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가 학자분들도 계시지만 그 민간인도 같이 섞여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느 한쪽만 치우친 게 아니라. 근데 저의 경우는 이제 연구라고 하면 이제 학계라고 하면은 막 그러면 논문 쓰고 되게 어려운 것만 생각을 하는데 민간 연구는 그 칼럼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SNS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을 만나요.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고 근데 너무 뭐랄까 편견에 갇혀 있거나 잘 모르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자포니즘을 제가 왜 연구하냐면은 이 자포니즘이 기본적으로 저는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이즘 들어가면 어려워하잖아요. 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 자포니즘을 연구하세요? 자포니즘이 뭐예요? 그게 학생 10대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해요.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저처럼 그 일본 문화와 공존하고 일본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하는 그런 외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면은 굉장히 관심을 갖거든요.
1: 네.
2: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그러니까 이번에 6권에서 유주영 님께서 집필하신 차트 장의 제목은 한국 속의 우키요에 우키요에 속의 조선과 한국인데요. 이 한국인에게는 좀 익숙한 듯하면서도 사실은 고정관념도 많은 이 우키요에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국 독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셨나요?
2: 사실 우키요에 하면은 일본하고 서구를 생각하잖아요. 주로
1: 네,
2: 그렇죠.
1: 그렇죠.
2: 예, 그렇죠.
1: 네.
2: 고흐, 모네, 마네. 네. 한국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미술을 관심 없어도 기본적으로 고흐, 모네, 마네는 좋아하잖아요.
0: 네.
2: 뭐 르누아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9세기에 덕후였죠. 일본 덕후.
0: 네.
2: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던 그 일본 문화가 최애 일본 문화가 바로 우키요에인데요. 다른
1: 네.
2: 것도 인형도 있고 도자기도 있지만 우키요에가 일단 먼저인데 사실 저는 화가여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자포니즘 연구를 하면 막 미술에 막 조예가 깊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끔 이재욱 아나운서님이 저 미술 잘 모릅니다.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0: 진짜 문의 아닙니다.
2: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고흐, 모네, 마네가 제가 화가여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 갤러리 안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일본 문화 덕후라 좋아한 거예요. 저하고 똑같아서. 그러니까 화가로서가 아니라 일본 문화 덕후 외국인으로서 좋아한 거거든요.
1: 네, 덕후로서의 동질감.
2: 예, 예, 예.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1: 네.
2: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착안을 했는데 네, 자포니즘이 진화를 해서 이제 작년에 NHK에서 방송, 전시회, 서적으로 적극적으로 소개했던 신자포니즘은 자포니즘이 진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뭘 진화했냐면은 19세기에는 이제 우키요에를 중심으로 한 좀 전통 문화 쪽에 좀 있었다면 이제 신자포니즘은 우키요에와 망가, 그다음에 뭐 노와 그다음에 J-pop 이렇게 연결해서 과거의 것이 현재로 이어지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자포니즘이나 신자포니즘에서 우키요에는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접근을 달리해 본 게 그 지도 교수님이신 강상규 교수님이 그 조선의 조예가 좀 깊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주체적으로 한국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일본 문화와 외국 문화를 수용을 하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상호 어떤 동등한 관계 속에서 교류를 하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우키요에 하면은 일본과 서양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그 한국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조사를 하다가 작년 가을에 오사카에 여행을 처음 가게 됐어요. 저 오사카
1: 네.
2: 여행 처음이에요.
1: 네.
2: 다 충격받으셨는데 하나 카페 덕에 도쿄를 자주 왔는데
0: 네.
2: 오사카를 처음 가보고 싶었는데 가봤는데 오사카에 우키요에 미술관이 있어요.
0: 네.
2: 예,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오사카는 그 상업 도시잖아요. 상인들의 도시인데 실제로 아케이드 그 상점에 우키요에 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되게 특이해요. 근데 저만 처음 알았지 그 유럽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 우키요에 덕후가 많아요.
1: 네.
2: 왜냐면 서양 미술사 교과서에서 배운대요.
0: 그쵸.
2: 오히려 한국 사람이 우키요에가 네. 낯설 수 있어요.
1: 네.
2: 오히려 모네 만에 고흐는 잘하는데 우키요에 영향받은 거 모르시는 분들
1: 네.
2: 많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우키요에가 굉장히 익숙하대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잘 아는 그 일본 문화가 있고 서양 사람이 잘 아는 일본 문화가 있다면 우큐에는 서양 사람이 훨씬 잘 아는데 일반 사람인데 그 독일어, 영어, 불어, 이탈리아가 들렸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이 오사카의 우큐에 미술관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테마의 우큐요회를 전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인형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놀란 게 그 오사카 역사 박물관에서 이렇게 뭘 좀 보다가 그 조선통신사가 있는 그 우큐요회 그다음에 그림 이런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서 이제 조선통신사가 나오는 우큐요회들을 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번 글을 이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큐요회와 공존하는 조선과 한국 이런 거에 이제 꽂혀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지금 이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에도 시대 하네가와 도에의 우키요에 그리고 오사카 역사박물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일 우호 도시락 에피소드 등 이 과거 역사 속에도 양국의 풍부한 교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과거의 긍정적인 경계의 넘기를 아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조선통신사 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실제로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의 그 컨셉이 21세기 조선통신사거든요. 여기 21세기 조선통신사는 좀 글로벌화돼가지고 한국 출신도 있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 저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일본을 관찰하고 표면적이 아니라 한국과 같이 공존하는 그런 일본 문화를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도 21세기 조선 통신사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만 예,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네, 예, 팀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저는 조선 통신사가 그 일본 문화를 관찰하면서 뭐 느낀 글 같은 걸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되게 신기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조선과 다른데 왜 다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인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락이 있는데 그 오사카 역사 박물관에 그 조선 통신사와 공존하는 우키요에도 되게 감동이었었는데 그다음에 동시에 그 오사카 역사 박물관 식당에 네. 그 마침 작년이 한일 국 그 일본과 한국이 국교 정상화된 지 60주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념하는 도시락 같아요. 그래서 먹어야겠다. 한일 우호 도시락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어로는 일본어로 하면 니캉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한일 우호 도시락인데 여기 제가 책에도 이렇게 사진을 봤지만 와 생각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도시락을 보면은 일단 반찬으로. 단무지와 김치가 나오는데 단무지는 일본 그 반찬이지만 한국에서 짜장면이나 그렇죠. 우동, 라면 먹을 때 필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냥 한국인한테도 김치만큼 굉장히 익숙한 네,
1: 닭광,
2: 예, 네, 일본풍 그렇죠. 반찬이고 네. 김치는 한국 그 반찬이지만 요즘 뭐 제가 일본 저기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깜짝 놀란 게
0: 다 팔고 있죠.
2: 모든 김치를 다 팔고 있더라고요.
1: 맞아요.
2: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한테도 뭐 김치 나베도 있고, 익숙한 이런 한국식 반찬인데 이게 나란히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이죠. 노란색의 단무지, 빨간색의 김치. 근데 도시락도 이게 맞춰서 일본 편 그 닭튀김은 보시다시 맵지 않은 노란색이에요. 예. 네. 그다음에 그 한국식 그 닭 요리는 그 다이나믹 코리아를 상징하듯이 빨간 김치와 어울리는 양념 치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도시락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 같아요. 그 일본하고 한국은 서로 각자 다른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0: 네.
2: 근데 그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좋은 점,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고유의 어떤 장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포츠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그 둘이 손을 잡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좀 담백한 그런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일본과 다이나믹한 열정을 갖고 있는 한국. 네. 정서가 서로 손을 잡으면 저는 요즘 시너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0: 그래서 그렇죠.
2: 네. 한일 합작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만 하더라도.
1: 맞습니다.
2: 예를 들면 제가 아끼는 그 기모노 입은 이치마치 인형도 있지만 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한복 입은 이치마치 인형도 같이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인형들을 위해서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과자를 살 때도 뭘 사냐면 요즘 포켓몬 열풍이거든요.
0: 네.
2: 몬치치. 그럼 이런 일본 캐릭터와 손을 잡은 한국의 과자 있잖아요. 떡볶이 맛 과자라든지
1: 네.
2: 그런 거를 사서 막 이렇게 진열해서 사진 찍고

0: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 혼자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구 자료로 쓰거든요. 그럼 이런 게 사람들한테 주고 뭐랄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일상과 관련이 없는 거는 그 학자가 아니라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과자라든지 한국과 일본이 그런 공존하는 거를 찾아서 이렇게 사진 찍고 글을 쓰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요즘 자포니즘을 알려가고 있어요.
2: 네.
3: 또 이 집필하신 책에서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이은 황태자의 초상화가 일본 우키요의 기법, 이제 아다치 판화라는 기법으로 그려진 역사 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복잡한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이 문화적 교류를 남긴 우리 선인들의 모습을 현대의 젊은 세대에게 전한다는 건 이주영님께서 어떤 한일 교류에 대한 공헌이 된다고 느끼시나요?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민간 연구니까 그 보통 사람들 10대에서 이제 60대까지 다양한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그 자포니즘 뭐 우키요에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우키요에 이렇게 설명하면 낯설잖아요. 사실 뭐 일본 학과다 여기 계시는 두 분 아나운서님처럼 일본이 익숙하신 분들은 우키요에 아마 설명이 필요 없지만요. 보통 사람들은 우키요에가 뭔지서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1: 그렇죠.
0: 근데 우키요에가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설명하면 관심 없어요. 이게 뭐 교과서에서 본 적도 없고 관심 없잖아요. 그럴 때 고흐나 만의 얘기를 해야 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럼 반짝반짝 하다가 요즘 이런 뭐 최근에 올해 뭐 르누아르 전시회가 있는데 이 르누아르라고 하는 화가가 사실은 지금 뭐 한국, 일본, 프랑스에서 동시에 전시회가 있는데 우키요에를 좋아했어요. 라면 그때 이제 관심을 가져요.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우키요에가 젊은 세대한테는 망가와 연결된 예를 들면 뭐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 그 장면에서 그 파도를 막 이용한 무기가 있거든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그 사이에
1: 네. 그렇죠.
0: 하나가 앞바다 네. 네. 예, 큰 파도 네. 그거잖아요. 그런 설명을 해줘야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설명해 나가는 게 좋고 이번에 왜 우키요에와 공존하는 조선과 한국도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테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독자분이 서평을 쓰셨는데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우키요에 속 조선과 한국 이 테마가 좀 신선해서 재미있다라고 하는 글을 블로그에 쓴 거를 보고 교수님들한테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키요에가 조선과 한국과도 공존하네라고 하는 그 신선한 테마가 좀 뭐라 보통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뭔가 알고 싶잖아요. 한국과 연관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보통 한국 사람들, 저 같은 보통 한국 사람들인데 일본 문화 여행은 일본 여행을 하면서 뭐 일본 문화에 좀 호기심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 좀 다가가기 쉽고 여러분의 일상에 뭐 과자라든지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2: 네.
3: 네, 오늘은 번역가이시자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주영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